우리가 나리군가 가려고 티가 우리 하루만 우리 모두 미니오. 올라가니 자 요지리 자 몬타니 우리 나리군가 가려고 티가. 응? Se for possível. 아래가 아마 풀무랜디 건설하고 중재니 드레스 이다 바바리 카레 나리군 코 티가. 누 티가 제니.